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Alive 90.5.
2: 네, 굿모닝 프라이데이 DJ 달디 신혜준의 온라이브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3: 와우!
2: 자, 오늘은 시아 PD님 휴가 가셨고요.
3: 네. 지금 그리고 어디 골드코스트?
2: 네, 이제 내려오는 길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3: 네, 잘 듣고 계시죠?
2: 문자 올 겁니다. 네. 잘 듣고 있다고. 그리고 수 DJ님 출장 가셨고.
3: 그러게요. 아우, 왜 이렇게 바쁘셔 다들.
2: 네. 그리고 지난
3: 예, 지난 몇 주간 무지 고생하고 돌아온 신희준이 함께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날씨가 이제 완전히 여름이 됐습니다.
2: 아, 낮에 에어컨 켜야 돼요.
3: 네. 막 추웠는데 이게 9월 딱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낮 기온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2: 제 차에 지금 그 트렁크에 잠바가 5개 있어요.
3: 저도 여러 개 네. 있습니다.
2: 아침에 나갈 때 잠바 입고 나갔다가 아, 차에다 놓고 이제 내려서 집에 들어왔다가
3: 네.
2: 또 아침에 나갈 땐 또 잠바 입고 나갔다가
3: 일교차 심할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너무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감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여름 감기 있잖아요.
3: 여름 감기
2: 에어컨
3: 있죠. 네. 네. 근데 아직 에어컨 켜시나요?
2: 저희 요번에 이제 계속 켰어요. 아, 특히나 이제 숍에서는.
3: 숍에서?
2: 예, 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키게 되더라고요.
3: 아,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볕이 잘 들어서 그런 것보다 제 사무실은 네. 아직 들어가면 추워서 히터 켜요. 아. 나오면 뜨겁고 들어가면 춥고. 아, 아 참 힘듭니다.
2: 네, 그래도 뭔가를 킬 수 있다는 게.
3: 네. 네.
2: 요즘 최근에.
3: 예.
2: 우리 그 앞전에 교수님 누구셨죠?
3: 소재학 교수님.
2: 네, 네. 소재학 교수님도 오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뵀어요.
3: 아, 또 한 번 모시기로 했는데.
2: 네. 다음 주에.
3: 네네.
2: 그래서
3: 네.
2: 너무 특이한 경험을 해서.
3: 그러게요.
2: 와 재밌다.
3: 네.
2: 라는 생각을 했는데.
3: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신기하게 다가갔다가
2: 네.
3: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뭔가 재미를 느꼈어요.
2: 약간 첫 이미지는 도사님이었다가 네.
3: 저랑 도배틀 하셔야 되는데
2: 네, 그러다가 아 교수님 맞으시구나 해가지고서 저희 잘 말씀 나눴고
3: 네네네.
2: 네, 최근에 너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3: 네.
2: 그래서 저희 콘텐츠가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3: 그러게요.
2: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또 이제 정점을 찍어주실 네, 아주 귀한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3: 와 기대가 됐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오셨죠?
2: 네, 요새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국 음식
3: 네네.
2: 또 한국 문화 이런 게 너무 핫한데
3: 네네.
2: 뭐 예로 문식 같은 경우에는 치킨 떡볶이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그렇죠. 오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달디님 카네기 하면 뭐 생각나세요?
3: 이겨야 된다?
2: 네, 그런 음악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카네기 하면 멜번 네. 카네기에
3: 네.
2: 가온 가마솥 곰탕 딱 생각나요.
3: 가온?
2: 네.
3: 오.
2: 가온 이행시 한번 가볼까요?
3: 그래요?
2: 네.
3: 가?
2: 네. 네, 가지마.
3: 온?
2: 뭐, 시작하겠습니다.
3: 온나, 이렇게.
2: 네. 커다란 가마솥에 오랜 시간 국물을 끓여서
3: 네.
2: 한국의 곰탕 한 그릇을 멜번에서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멜번의 가온 가마솥 곰탕, 김현진, 이경옥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3: 환영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반갑습니다.
2: 네, 두 분 부부시죠?
5: 네.
2: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음식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궁금한 이야기. 네, 부부가 맨날 있으면은
3: 너무 사이가 좋아지죠.
2: 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싸운다. 사이가 좋아져서.
3: 사이. 네.
2: 네. 그런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대로 저희가 한번 파보도록 하고.
3: 네.
2: 네. 우선 두 분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먼저 우리.
2: 아, 눈으로 말하면 몰라요.
3: 김현진 네. 대표님 먼저.
5: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번에서 3박 4일로 시드니로 잠시 왔다 가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3: 와우. 환영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멜번에서 온 이경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 방금 이제 가온 두 대표님 보시고
3: 네.
2: 저희 이제 가마솥에 불을 지폈으니까 네, 저희는 불 조금 떼질 때까지
3: 네네.
2: 네, 광고 듣고 노래 듣고 트리비아까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노래는 김동률의 출발로 시작하겠습니다.

0: FM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 주고받는 날 어워즈 앤 모.
1: 아싸.
0: 네, 그리고 프리미엄 밀키트 에버그린 밀. 그리고 특별히 가온 가마솥 곰탕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시아 PD님은 안 계셔도 뭐 기차는 달리듯이 네. 트리비아 퀴즈. 오늘은 가온 대표님들과 함께 하겠죠?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준 DJ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보실래요?
1: 네, 보통 트리비아 퀴즈 하면은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4부에 저희가 정답을 발표했는데 네. 오늘은 가온 대표님들 모셔서 트리비아 퀴즈 주제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0: 음식이겠네요?
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우리 달 DJ님. 네. 국물 좀 아십니까?
0: 아, 저는 국물도 없죠.
1: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온 가마솥 곰탕에서 저 1번 손님이었어요.
0: 아.
1: 네, 1번 손님 맞죠?
2: 네.
1: 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해당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0: 오, 기대가 됩니다.
1: 네, 오늘 우리 게스트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세 명의 자녀분들도
0: 오우.
1: 네 퀴즈 알면은 정답 맞추셔도 돼요.
0: 네 큰 소리로 저요 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러면 첫 번째 워밍업 퀴즈. 이건 말이 안 돼. 곰탕의 곰은 동물의 곰과 관련이 있다. O X.
3: 오.
0: 오.
1: 네 그럼 우리 호주 친구들한테 베어숲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네. 어떻게 다른 분들 없으세요?
0: 곰?
1: 네.
0: 베어?
1: 네.
4: X입니다.
1: X. X. 왜 X죠?
4: 곰을 잡아서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왜 곰탕이죠, 그럼?
4: 따로 곰이 네. 서플라이가 되면은 해볼 생각은 있는데. 호주에 곰이 없어가지고.
1: 아, 맞네요.
4: 네.
0: 또 호주에서는 이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이 또 큰일을.
4: 곰탕의 곰은 고왔다는 말.
1: 아, 맞아요.
0: 한국말? 네네, 네, 고왔다. 네.
1: 오랫동안 푹 고왔다는 뜻에서 곰탕 이렇게 한다고 AI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입니다. 자, 곰탕과 설렁탕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뭘까요?
0: 오.
1: 자, 친절하게 저희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고기의 종류, 2번 끓이는 재료와 국물, 3번 먹는 계절, 4번 먹는 지역.
0: 답이 하나인가요?
1: 예, 하나입니다.
0: 오, 다 답인 것 같은데.
1: 네.
4: 제가 답을 할까요?
1: 네네네.
0: 네.
4: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B입니다.
1: 오, 네.
4: A라고도 할 수 있는데,
0: 네.
4: 곰탕, 설렁탕에 일반적으로 둘 다 고기가 들어가기는 해요.
0: 네, 네.
4: 근데, 딱 잘라서 나눠버리면,
1: 네, 네.
4: 곰탕에는 뼈를 넣지 않아요.
1: 아.
4: 설렁탕에는 뼈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네네. 고기를 넣고 네. 뼈를 같이 넣죠.
1: 야
4: 근데,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곰탕이 설렁탕으로 아시는 분이 많아요.
1: 네. 저도 그랬었어요.
4: 예, 근데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주곰탕을 떠올리시면, 하얀 국물이 아니에요.
0: 아, 나주곰탕이요?
4: 맑은 국물. 예, 맑은 국물은 아닐지언정,
1: 네.
4: 고기 국물입니다.
1: 아.
4: 거기에 야채가 가미될 수는 있어요.
1: 네.
4: 그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밑에 솥에 갖다 얹는 안쪽에 넣어줄 수 있는 라이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시간 조리를 하기 때문에 고기가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를 밑에 깔았습니다.
0: 아.
4: 고기를 밑에 넣기 전에.
1: 네네.
4: 저희 업장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네네.
4: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탕국, 탕국. 맛이 무 때문에 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몇 번 처음에 시도를 해보다가 야채를 아예 배제를 시켰어요.
0: 네. 아, 그럼 순수 고기 종류들만 가지고 끓이는 건가요?
4: 야채 같지 않은 야채가 하나 들어가요.
1: 이거 트리비아 퀴즈인가요?
0: 뭔가 비밀인 것 같아요. 비법인 것 같아요.
4: 이거는 저희 네. 멜번에 오셔서 저희 업장에 오시면 네. 제가 친절히 재료를 보여드리고 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고 김현진 대표님께서 셰프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대로 읽어주셨어요.
0: 아, 그러면은 이 색상이 차이도 있나요? 아니면 똑같아요 색상은? 곰탕이랑
4: 그렇게
0: 설렁탕.
4: 분류를 하시면 네. 더 이해하기 편하시죠. 네. 곰탕은 하얀면 안 된다고.
0: 맑은 네. 색이다. 어, 설렁탕은 그러면 하얀색이 나오는 네. 거고요.
1: 약간 프림 섞은 색깔.
0: 네, 네,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4: 두유 빛깔이라고.
0: 두유 빛깔. 네. 네.
1: 두유 빛깔 사모님 옆에서. 네.
0: 우리 사모님은 네. 우유 빛깔.
1: 네. 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0: 네.
1: 소고기에서 양지는 소의 어느 쪽의 부위일까요? 자, 1번 가슴 배 쪽. 2번 목 뒤, 3번 뒷다리, 4번 꼬리. 우리 김현지 대표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네. 달디 DJ님께서.
0: 어, 저는 뭐 찍으라면 네. 아무래도 가슴 배 쪽.
1: 야,
0: 여기 뭔가 지방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어, 그렇지 않을까요?
1: 네, 뭐 시간 관계상 네. 김현지 대표님 맞나요?
4: 네.
0: 아싸.
1: 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0: 네.
1: 자, 4번. 장어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헤엄치는 방식에 대해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1번, 뒤로만 헤엄친다. 2번, 몸을 좌우로 굽이치며 추진한다. 3번, 지느러미를 새처럼 퍼덕퍼덕인다. 4번, 물 위를 뛰어서 이동한다.
0: 어, 달리기인가요?
1: 네, 뭘까요?
0: 굳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1: 네.
0: 뒤로 간다?
1: 야, 장어가 뒤로 가는 거. 자, 오늘 우리 신박한 우리 김현지 대표님이나 이경영 대표님도
4: 어, 이거는 육상 이동인가요? 수중 이동인가요?
1: 야, 여기 전문 용어 나왔어.
4: 아, 왜냐면 이거는 네. 제가 예전에 장어의 생태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있어 가지고
1: 네, 네.
4: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BBC 방송 다큐멘터리 네. 본 적이 있는데 장어는 회귀 본능에 의해서
0: 네?
4: 수중 경로가 차단이 되면 6박 7일도 지상으로 이동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어? 네네. 땅으로요?
1: 와.
4: 뱀처럼 기어가더라고요.
1: 오. 일단은 그러면은 뭐 여기서 답은 제가 가지고 왔던 게 2번 몸을 좌우로 굽이치며 추진한다는데
0: 네.
1: 그럼 거기에도 맞네요.
0: 네. 땅으로도 간다고요? 장어가?
1: 야.
4: 네.
0: 오, 되게 대단히 신기하네요.
4: 아, 그러게요.
1: 오,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민물 장어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 성장지를 향해 이동할까요? 1번 강상류, 2번 바다, 3번 호수, 4번 논.
0: 민물이라면서요? 바다가 웬 말이냐?
1: 네.
0: 강상류.
1: 강상류. 네, 김 대표님.
4: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어, 장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방송에서 봤을 때는
0: 네?
4: 어, 전 세계의 모든 장어는
1: 네.
4: 뉴질랜드 어느 한 바다 한 마을에 모여서
0: 바다요?
1: 야, 이거 잠깐만요.
4: 심해로
0: 네.
4: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심해로 내려가서 번식을 해서 죽어요.
1: 오.
4: 그리고 그 알들이 부활을 해서 엄마 아빠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1: 야, 아니 그, 이거 정답이 그, 바다예요.
0: 오, 네. 진짜요?
1: 민물장어가?
4: 네. 어. 그 경로는 뉴질랜드, 호주, 타스마니아에 걸친 어느 부위에서.
1: 오. 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죠?
4: 인도네시아,
0: 오.
4: 뭐 발리, 태국, 중국, 한국, 일본으로 끝이면 끝이 나는 걸 알고 있어요.
0: 와.
4: 각 나라로 가서 엄마가 왔던. 강이든 호수든 가는 거예요. 그래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호수에서 왔던 애들.
1: 오, 야.
4: 따지면은 뭐 UDT 특수부대 자식들이죠.
1: 네. 오,
0: 그럼 야. 뿌리가 하나네요. 장어는
4: 그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0: 네.
4: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그랬었는데 이제껏 어떤 과학자들도 장어의 번식 어, 그 뭐라 그러죠? 잠자리 하는.
0: 네. 네.
4: 그거를 본 적이 없죠.
0: 아, 심해로 내려가서
4: 네.
0: 와
4: 티어는 티어까지는 봤는데
0: 네네
4: 그 이전 과정은 뭐 아무도 모르죠.
0: 어 그럼 장어는 양식을 안 하나요?
4: 그 티어를 가져다가 하기는 하죠. 네.
0: 티어를 가져다가.
4: 네.
1: 야 저는 일단은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민물 장어인데 바다에서 태어난다. 이것도 너무 놀랐는데
0: 그 이름을 잘못 지었네.
1: 네 뭐.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좋은 곰탕을 만드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우리 달디님께.
0: 알겠습니다.
1: 자, 1번 좋은 재료, 2번 불조절, 3번 시간, 4번 만드는 사람의 장인정신.
0: 아, 답은 하나만 해야 되나요? 다인 것 같은데?
1: 네, 제가 이거는
0: 좋은 재료, 불, 시간, 장인정신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앞전에는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네. 사실 이 마지막 문제는 인터넷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가마솥 앞에서 매일 서 있는 아. 그분만이 아실 것 같아서
0: 네네.
1: 네, 우리 김현진 대표님 네, 좋은 곰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4: 네,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곰탕은 좋은 재료가 정답이고요.
1: 네.
4: 설렁탕은 불 조절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1: 네네.
4: 곰탕은 같은 공급 업체에서 같은 부위에 같은 소 목장에서 받은 고기를 써도 설렁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맛이 틀려요. 제가 연구한 게 3년이고 장사를 한 게 1년인데
0: 네.
4: 최근에 제가 내린 결론은 같은 목장에 소무리가 3,000마리가 있다고 치면은 네네. 이 3,000마리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라스 페드든 네. 그레인 페드든 제가 원하는 고기를 받겠죠. 근데 얘네들이 그라스 페드든 그레인 페드든 얘네들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겠더라고요.
0: 아, 그렇겠네요.
4: 그러면 이 무리에서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된 애들이 있고
1: 네.
4: 그렇지 못한 약한 집단이 있을 거라고.
0: 네.
4: 그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런 다른 육질에 같은 목장에서 왔더라도 그런 고기를 받게 되면은 매번 맛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조리법이라고 레시피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 맞춰서 하기를 못하는 업종이더라고요.
1: 맞아요.
4: 그래서 네. 매번 맛과 육질의 단단함, 시간이 견고함에 따라서 얘네가 나에게 주는 해답을 그때그때 문제가 틀려요.
1: 네.
4: 근데 이제 곰탕은 좋은 재료가 중요하고요. 좋은 네. 재료라기보다는 재료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매번 끓일 때마다. 재료가 정답이고요.
0: 네.
4: 설렁탕은 불 조절이 중요하더라고요. 뼈에서
0: 네네.
4: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내면서 물과 이멀션을 시켜야 되는데
0: 네네.
4: 그러려면은 화력이 좋은 화력으로 쉬운 말로 팔팔팔팔 끓여야 돼요. 시머링이라고 그러는데
1: 보글보글
4: 은은하게 네네. 빠끌 빠끌 네. 빠끌 이렇게 끓으면 하얀색이 안 나와요. 그냥 곰탕처럼 맑은 국물로 끝나버려요. 3박 4일을 끓여도 엄청 강한 화력으로
1: 팔팔
4: 끓여야 되더라고요.
1: 야, 일단은 저희가 곰탕 좋은 곰탕 만드는 것까지 네, 우리 김현진 대표님 통해서
0: 좀 어렵네요. 저는 좋은 곰탕 먹는 법을 연구하러 가겠습니다.
4: 네, 그것도 역시 저희 멜번으로 오셔서 업장 오시면
1: 네, 네. 네. 멜번 가셔서 증문즉설을 하세요.
0: 제가 10월에 저기 마라톤 때문에 내려가니까 한번 꼭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네. 우리 저기 김현진 대표님 정답을 딱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0: 뭘까요?
1: 슈퍼스타.
0: 곰탕의 슈퍼스타.
1: 네.
0: 저희는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0: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811-8121. That's 02-811-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1: Station sponsor.
2: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3: Alive 90.5.
4: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5: Station sponsor.
3: Alive 90.5.
6: 네, 슈퍼스타 노래 듣고 왔습니다.
7: 네.
6: 자,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한 스푼인데, 자, 오늘은 3부에서 잠깐 함께 만나보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곰탕 육수를 좀 우려야 돼서.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의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7: 유!
6: 갑자기 멜번에서의 곰탕 한 그릇 생각났고요. 자, 우리 첫 손님으로 제가 첫 수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수다 주제는, 제가 김현진 대표님을 몇 번 뵀어요.
7: 아,
6: 그러면서 그다음에 네. 이제 관련된 그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돌고 돌아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입니다.
7: 아, 왠지 또 사연이 많으신 것 같네요.
6: 네, 아니 뭐 사연보다는
7: 네. 네.
6: 그래서 저는 이제 김현진 대표님 셰프로 정말 유명하고 화려한 경력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7: 아, 그래요?
6: 네. 그런데 한동안 요리를 떠났었습니다.
7: 어, 왜요?
6: 저도 여쭤보려고요.
7: 아, 그래요? 한번.
6: 왜 떠나셨었어요?
8: 아,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었고요. 열심히 제 분야에서 일을 했었죠. 사실 저희 비공식적인 요리 시작 시점이 15살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6: 오, 네네.
7: 굉장히 일찍 하셨네요.
8: 비공식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식당업을 하신 적이 있었어 가지고 경양식 식당이었는데
6: 네.
8: 거기 이제 제가 뭐 공부를 한 건 별로 취미가 없었고 그 학교 끝나면은 이제 어머니 가게에 가서 주방장 분이 계셨었어요.
7: 네.
8: 그분 일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던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되게 좋았었죠. 한참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당근 하나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7: 그렇죠. 그래요?
8: 근데 이 직종의 일상이라는 게 제가 일할 당시에는 해를 못 보고 살았었어요.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지고 나서 퇴근하고
7: 네.
8: 막차를 타려고 막 뛰어가고 놓치면은 기다리다가 택시를 탄다거나 뭐 아니면 와이프가 데리러 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7: 네.
8: 그러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크루즈를 탄 적이 있었는데
6: 네.
8: 크루즈에서 주방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7: 오.
8: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모습과 뭐 약간 좀 다른 세계의 모습이었죠. 저한테 있어서는.
7: 네.
8: 그래서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좀 바꿔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0: 정해진 평소에서 아웅다웅 하는 걸 좀 벗어나보자. 그래서 마침 크루즈에서 휴가 받아서 멜번으로 가니까 와이프가 사귀게 된 동네 언니들 남편이 저보다 한두 살 작은 친구들이었는데 타일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멜번에서.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도와달라 그래서 좀 도와주고 이러다가 그 친구들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고 형 이 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그러길래 그때 마침 저도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이 많던 시기에 그때 요리 쪽을 떠나게 됐죠.
1: 네. 완전히 또 다른 분야를 그러면 새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2: 네.
0: 제가 한 일주일 가서 도와줬는데 신나게 재밌더라고요.
3: 남의 떡에 커 볼 수 있어요.
1: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태양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비타민 D를 섭취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잠도 잘 오고. 네.
3: 네. 저는 공감되는 게 저도 해 뜨기 전에 나갔다가 해 뜨고 나서 문을 퇴근했었거든요.
1: 북한에서 왔어요. 새벽벌 보기 운동 뭐 이런 거 하시나?
3: 네. 그러면은 그렇게 경력이 화려했던 셰프 일 떠나서 이제 다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셰프 쪽을 시작하면서 선택한 음식이 왜 곰탕이었는지.
0: 아, 이것도 좀 사연이 긴데 네. 괜찮나요?
1: 아, 괜찮습니다.
3: 네.
0: 제가 이제 15년 정도 타일 일을 하다가
1: 네. 오래 하셨네요.
0: 관절이 아파오더라고요.
3: 아, 직업병. 네. 네.
0: 근데 그러다가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아시는 분이 마트업을 하시는데 마트에 가마솥을 들여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전화가 와서 가마솥이 들어왔는데 하나 살래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샀어요.
3: 네.
0: 큰 거도 있으니까 거기에 뼈를 20kg씩 사서
3: 네.
0: 끓여 먹어봤죠. 한번 끓일 때마다 양이 많으니까
1: 네네.
0: 이웃에 나눠줬어요. 저희가 자녀가 셋인데
3: 네.
0: 각종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1: 친구.
0: 한국인들이 아니더라도
1: 네네.
0: 다 나눠줘봤는데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에서 사람이 파는 음식에서
3: 네네.
0: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른들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경우가
1: 그렇죠.
0: 있죠.
1: 경험이 없는 것들은 잘 안 먹게 되니까.
0: 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죠. 왜 끓여놓고 놔뒀다가 팔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네네.
0: 근데 이게 더 많은 양에 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처음이랑은 생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좀 힘든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보 우리 업종을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워낙 주변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걸로 굳혔죠.
1: 네. 주변에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걸 조금 더 깊게 파가지고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0: 단순히 좋아했다기보다는 네. 한 가지 예로 저희 딸
3: 네.
0: 친구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6이어 6인가 7인가 그랬는데 집에서 엄마가 밥을 주면 참고로 중국인 네. 가정이에요. 엄마가 밥을 주면은 반도 안 먹고 식사를 끝낸다는 거죠. 저희 곰탕을 주니까 3인분을 먹더래요.
1: 뭔가 맞았나 보다.
3: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네.
0: 그때 중에 설렁탕이었어요.
1: 네. 설렁탕. 네.
0: 3인분을 먹더라고. 근데 그 집안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정이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힘을 얻었죠.
1: 애들한테 통하면 이제 통한다.
0: 네네네. 약간 정직한 입맛이기 때문에.
1: 네. 약간 거기서 또 이 곰탕이라는 음식의 사업성도 보신 거네요. 확장성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0: 진정성을 봤습니다.
1: 진정성.
0: 네.
1: 어디서 통하겠다.
3: 이렇게 전문 용어인데 저는 지금 속으로 야 임상 실험을 기가 막히게.
1: 네. 그래도 몸에 좋은 거 주시면서 하신 거니까.
3: 그럼요. 그러면 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 네.
3: 이건 제일 궁금했던 건데 부부가 같이 장사한다는 건 자. 어떻게 스킵하고요. 가온의 진짜 대표님 누구십니까?
1: 뭐 딱 보면 알지 않아요? 네.
3: 우리 아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1: 어, 그러니까.
3: 네. 메뉴 하나 만들 때 최종 결정권자 누구신지 제가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0: 사실 저희는 장사 시작할 때 가게 공사 시작할 때 저희가 창고로 인테리어를 다 했었거든요.
3: 네.
0: 인테리어를 하면서 늘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이 가게는 당신 거다.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운영을 하시고 결정을 네. 하시고 다 하시라고 내가 거기에 모든 지침을 따르겠다. 왜냐면 저는 사람을 대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식당이라는 특성상 한 사람은 뭔가에 집중을 해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좀 일이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목소리 톤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외향적이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모든 걸 나쁘게 얘기해서 떠넘겼죠. 제가 음식에 좀 집중을 하려고.
1: 네. 우리 김현진 대표님은 그럼 음식 쪽만 하고
0: 네.
1: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이경옥 대표님한테
0: 네, 뭘 만들어봐라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제가 지침대로 만들어내고 꼭 이걸로 올려주세요. 올려야 된다. 고집부린 적이 없어요.
3: 그래서 가온이 그 이경옥 대표님 초성에서 따와서 가온인가요?
1: 오 천재인데요.
3: 아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그래도 저희 그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향적이시고 아주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이경옥 대표님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1: 들어야죠.
3: 네, 네. 들어야죠. 저희 지금 밑밥 잔뜩 깔아놨습니다.
1: 생각이 또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경옥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너무 부끄러운데요. 신랑이 그렇게 말을 해줘서 우선 저는 신랑은 워낙 요리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1: 네.
2: 되게 정말 장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해요. 그렇기
1: 네네.
2: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대중적인 입장에서
1: 네.
2: 좀 이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계속 하셨죠. 그랬다가 나중에 끝내는 많은 메뉴들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맨 처음에는 곰탕이랑 설렁탕이랑 탕 종류와 그 다음에 저희 대표 메뉴인
0: 원양불고기.
1: 네. 아, 원양불고기?
2: 네, 네네. 원양불고기가 있어요.
1: 맛있죠.
2: 네. 네. 근데 원양불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그쵸,
2: 그래서
1: 네.
2: 그러면 원양불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하면 LA갈비도 정말 맛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기를 정말 좋은 고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1: 네.
2: 그리고 저희 모든 소스를 다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반찬은 딱 한 가지만 나가요. 석박지.
1: 네,
2: 그것도 일주일에 한 210kg? 많게는 280kg까지 이렇게 단 거거든요.
1: 무농장을 하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2: 계획 중이에요.
0: 아, 그 조선무가 시드니에서
1: 네.
0: 오고 있어요.
1: 네. 여기 예. 네.
2: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무가 우선 그 호주에서 파는 네. 다이콘이랑은 너무 다르게 식감이 아삭거리잖아요. 한국 네. 무가. 그래서 엄청 인기도 좋아서 손님들이 반찬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1: 네.
2: 그 LA 갈비를 하다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러면 그 저희가 말하는 트라이프랑 그 텐돈을 가지고 빨갛게 양념을 또 만들어서 저희가 양념으로 또 나와요. 그것도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양념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1: 와. 손이 엄청 많이 가겠는데 그러면?
2: 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꽤 많으세요. 많고 다들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좀 가온이 좀 많이 급성장하지 않았나.
1: 와.
2: 네. 모든 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하기는 해요.
1: 네.
2: 그거는 정말 김현진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요리를 잘 모르니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손님들한테 저희 집에 오신 손님처럼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1: 네네.
2: 다들 친구가 돼가지고 사실 되게 정말 좀 전에 에피소드인데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손님인데 시드니로 네. 가시게 된 거예요.
1: 아.
2: 근데 우연히 만났어요.
1: 여기서요?
2: 네.
1: 이런 인연이.
2: 네. 그래서 아 정말 세상이 좋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친구가 되게 많아졌어요. 네.
1: 그래서 그럼 아까 우리 김현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 통솔권을 다 들고 계신 거네요. 이경옥 대표님께서.
3: 축하드립니다.
1: 뭐 어느 집이나 그렇듯이 다 그러니까요.
3: 네. 저는 두 분 뵈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단어가
1: 뭐예요?
3: 우리 같이 걸을까?
1: 그래요?
3: 네.
1: 아, 또 무슨 이야기 들어볼까요?
3: 네, 아니 뭐 같이 걷고 듣지요.
1: 그럴까요?
3: 네.
1: 그러면 일단 걷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같이 걸을까 듣고 오겠습니다.

0: 다시 걷고 왔습니다.
1: 네네.
0: 다리가 아픈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달리는 수다방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전에 자 강원 진짜 사장님 누구세요?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1: 네.
0: 이경옥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1: 어느 집이나 다 똑같죠.
0: 네. 네, 그리고 메뉴를 만들 때도 이경옥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1: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경옥 대표님께 부탁을 네. 드리면 되겠네요.
0: 아니, 저희가 한 4주, 3주, 3, 4주 전부터 약간의 사망 토론 형식으로 그런 걸 했었는데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었어요. 자, 손님에게 칭찬받으면 집에 가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실까요? 자, 찍어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셋을 댈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오.
1: 서로에게 또 이렇게.
0: 야, 이거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 네.
2: 멋있다고.
1: 멋있다고.
2: 아. 손님이 멋있다고 했다고.
1: 축하드립니다.
3: 아니, 저희 가게 매니저가 네. 저희 와이프 조카인데 한국에서 모델 출신이에요.
0: 잘생겼어요.
1: 오.
0: 네.
3: 근데 자꾸 그 친구한테 잘생겼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남자로서 살짝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손님이 잘생겼다고 그러면 네. 가서 얘기를 했죠. 집에 가서.
1: 아, 나한테도 잘생겼다고 하셨다.
0: 네. 야.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잘생기셨어요. 네, 한 분은 초록색이고 한 분은 노란색이고 네, 색깔이 다른 걸로. 네, 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거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으시죠? 부부니까. 네, 자 부부싸움을 하시고 출근했을 때 먼저 말 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 둘, 셋.
3: 거의 안 해가지고.
0: 아,
3: 해도 뭐 제가 주로 말을 걸죠.
1: 네. 그러세요? 표정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0: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보 미안해는 못해도 저 3번 테이블 두 분 있어요.
1: 곰탕 나왔어요.
0: 아, 진짜인가요?
3: 아,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화내고 바로 그게 없어져요.
0: 아.
3: 가서 얘기를 하고, 네. 마치 나의 과오를 씻으려는 듯한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죠.
0: 그리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남자라고 하잖아요.
1: 우리끼리 얘기죠. 아,
0: 네. 네. 야, 그러면 그럴 땐 영어 끝날 때까지 업무적인 이야기만?
3: 근데 사실 제 와이프도 바로 풀어줘요.
0: 아.
3: 더 이상 깔짝깔짝 안 긁으면 돼요.
1: 그건 저희가 살면서 네. 스킬을 익히니까요.
0: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사망 토론처럼 하려고 주제를 몇 개 한번 뽑아봤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주제예요.
1: 네. 그렇죠. 네.
0: 예를 들어서 뭐 만약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나는 이분과 함께 식당을 하겠다.
1: 일단 전제 조건부터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이분과 함께부터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0: 네. 아, 뭐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OX인데 어떠세요?
3: 저는 예스입니다.
0: 네.
2: 저도.
1: 오. 메뉴도 곰탕으로?
3: 메뉴는 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다른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0: 아, 이거 너무 쉽게 예스 예스 나오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7일 내내 같은 식당에서 같이 일한다.
1: 일주일에 하루는 쉽시다. 네.
0: 아 이런 거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시드니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3: 한 이틀이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만나야 될 분들이 있고요.
1: 네네. 네.
3: 그 외에는 자유 관광.
1: 관광. 네.
0: 왜냐면 1년 동안 되게 고생 많이 네. 하셨어서 지금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우리 큰 아들 민준이, 큰 딸 민정이, 그리고 막내 민수. 네 이렇게 지금 같이 와서.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 같이 앉아 있어요.
1: 잘 앉아 저 있어서 고맙습니다.
0: 네.
1: 아까 언양불고기 다른 메뉴 말씀하셨는데
0: 맞아요.
1: 이거 저 한국에서 먹어본 거거든요. 엄청 맛있던데.
2: 네, 저희 와규 고기를 네. 사용하고 있어서요.
3: 아 와규에 저희가 처음에 다섯 가지 부위를 섞었다가
0: 네네.
3: 와규랑 블랙 앵거스 다섯 가지 부위 썼거든요. 이제 세 가지로 추렸죠. 약간 좀 중복되는 듯한 육질도 있고 이래서 와규 한 부위랑 앵거스 두부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아 이건 먹어봐야지 뭘 제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죠? 한번 꼭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이럴 때 괜히 좋은 데가 어떻게 갔을 거니? 저는 먹어봤어요.
1: 좋겠습니다.
0: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따가 건강 한 스푼에서도 이야기할 텐데 장어. 장어를 또 탕으로 네 하세요.
3: 네.
0: 곰탕하고 장어하고 저는 이게 되게 상반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약간 이렇게 보양식으로 하면은 또 같은 거고요.
3: 네.
1: 그럼 장어는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던 뭐 타즈마니아 뭐 그런 장어인가요? 네.
3: 타즈마니아에서 공수받고 있습니다. 제일 맛이 깔끔하더라고요.
0: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그냥 장어 그러면 장어인데 타즈마니아에서 공수받고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맛이 깔끔하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포인트 해가지고서 말씀 주시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먹는 입장에서 이게 전두엽을 탁탁탁탁 치잖아요. 맛이 깔끔하다. 맛이 깔끔하다. 맛이 깔끔하다.
1: 타즈마니아다.
0: 아니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모르고 나서도 그렇게 먹으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커피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딱 드렸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약간의 어떤 맛이 나는 것 같아. 딱 그러면은 거의 테이스팅 노트에 그렇게 진짜 저희가 적어놨거든요. 그거를 잘 탄 커피를 손님이 와가지고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음식도 마찬가지 저렇게 말씀 주셔가지고서 그렇게 딱 노력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손님들이 와서 아 이런 맛이 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분 좋은. 그러면 되지 않을까.
1: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멜번에서 호주 분들도 고객으로 많이 오시나요? 입맛이 어떤지 입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3: 저희는 제가 15년 현장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1: 네?
3: 너희 한국인들이 가는 한국 식당을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외식을 안 한다.
1: 집으로 와라.
3: 우리 입맛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내가 집으로 초대를 할게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1: 네.
3: 제가 오픈을 할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입맛을 맞춰줘야 되나? 강한 단짠? 그런데 사실 그런 질문들이 무수하게 떠오르더라고요.
1: 아.
3: 그리고 맛이라는 게 오리지널리티를 벗어나면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3: 제가 이 식당을 오픈할 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였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 주시고 계시고
1: 네. 네.
3: 고맙게도 오세요. 테이크어웨이도 해가시고 앉아서 식사도 해가시고 몸이 불편한 내 친구를 불러도 오시고 50대 되는 아들이 70대 80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한 번씩 들러주시고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돌아서 울컥한 적도 있었어요.
1: 아이고, 네네.
3: 네.
1: 그래서 입맛을 호주 분들은 굳이 안 맞춰도 저희 입맛을 고지 받아보면은 그분들 중에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다. 뭐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신 건가요?
3: 그런 건 없었는데
1: 네.
3: 나는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입맛에 맞으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왜냐하면 맛을 제가 숟가락으로 떠먹일 수는 없어요. 먹고 뱉을지언정 그잖아요. 근데 이 정말 생소한 음식이라면 음식이 제가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소문만 듣고 왔다가 숟가락 한 숟가락 먹고 나가신 분도 계세요. 백인분들인데
0: 네네네.
3: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이 음식에 이 문화를 접함에 있어서 좀 겸손함이 부족하신 분들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죠. 여기에 미원 다시다를 탈 것인가. 사실 고민은 한 1% 정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걸러야 한다고 치면은 그렇게 걸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기도
1: 네.
3: 하고 남들한테 밉보인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을 강요하진 않아요.
1: 네. 그래서 실제로 손님으로도 많이들 오시고 계신가요?
3: 많이 오세요. 특히 노인분들 극명하게 오세요. 어르신들 인종을 떠난 어르신들이 오시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
1: 어, 그러면 그 오시는 분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쨌든 몸에 좋다는 보양 생각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건가요?
3: 제가 정말 신기하게 한번 본 게 한 분이 아니고 단골이세요 이분은. 네. 백인 여성분 젊은 여성분인데 장어탕을 들고 마시세요.
0: 오. 네. 이게 음식이 신기한 거예요.
1: 음식은 문화인데 그죠?
0: 그렇죠.
1: 근데 장어탕이면은 이 비린 맛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다 감수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아예 이게 요리 단계에서 약간 마스킹 제거?
3: 네, 장어는 국으로 끓일 때 제가 아는 장어국은 두 가지예요. 바다장어 곰국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부산 골목에 새벽에 할머니들이 머리에 끓인 국을 쥐고 네. 제치국 사이서 이러면서 파시거든요. 미역국도 파시고 네네. 뭐 요일마다 메뉴가 틀리죠. 네. 거기에 장어 곰국도 있었어요. 오늘 하예요. 아. 설렁탕처럼.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장어탕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오. 지금 제가 파는 식의 장어탕을. 네네. 제가 경상남도 양산 시골에서 자란 적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두 분 계셨는데 저 첫 번째 할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고 네. 그 뒤에 두 번째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라도 분이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가 시골에는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계절별로 채취를 해가죠. 네. 수렵과 채취를 네, 해가죠. 네, 네, 네. 그중에 제가 좋아했던 게 비가 온 다음 날 미꾸라지를 잡아가면 이렇게 반도에 채쳐가지고 네네. 미꾸라지를 한 양동이 잡아가면 할머니가 추어탕을 끓여주셨거든요. 네. 오, 네. 그 맛을 너무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자주 끓여 먹었었거든요.
0: 추어탕을요?
3: 추어탕을. 거기에 오종만 대체한 네. 거죠. 아. 네.
0: 할머니 추어탕에 장어가 들어간.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맛을 이게 뭐가 음식을 그렇게 먹어도 어떤 음식 하나를 먹으면 이렇게 사람도 떠오르고,
1: 그렇죠.
0: 장소도 네. 떠오르고,
1: 추억도 네. 있고
0: 어린 시절 그런 추억도 네, 떠오르고.
3: 저는 장어탕을 잘 안 먹어요. 할머니 생각에 자꾸 울 것 같아가지고 맛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0: 이경욱 대표님 뒤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장어탕 끓이는데 뒤에 가서 울고 있나 이러면서
3: 농담입니다.
0: 아, 아니 그럼 그런 거 먹으면 또 이렇게 떠오르는 또 다른 음식들이 있어요?
3: 추억이 떠오르는. 네. 네.
0: 아니 이경욱 대표님께서는.
2: 저요. 네.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덧이 둘째 가졌을 때 되게 심했어요. 네. 근데 입덧 심할 때마다 신랑이 그 김치 국밥?
3: 경상도식 김치 국밥.
2: 네.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김치 넣고 멸치, 아, 큰 네네. 멸치 넣어가지고 네네. 같이 끓여가지고
1: 약간 죽처럼?
2: 네. 네.
3: 아, 푹 끓이다가 소면으로 마무리하죠.
1: 그러니까 국색이 뭐 이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
2: 네, 그게 정말 맛있게 먹기도 맞아요. 했고 그게 생각이 많이 나죠. 가끔씩.
0: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 좋아하냐 그러면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는 그 압력밥솥에다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는데 멸치를 왕창 넣고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당면을 거기다 같이 삶아주세요. 그럼 당면을 이렇게 딱 들면은 당면이 빨간색인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었다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주면 아내가 재연을 해줬는데 비슷한 그런 왜냐면 이게 먹으면은 그 생각이 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10년 만에 한국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한번 그걸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만의 추억으로 남아 있는
1: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경상도식은 아까 전에 국수였잖아요. 네. 저희는 다 당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같은 음식이지만은 좀 약간 다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3: 그게 경상도식인지는 모르겠어요.
1: 네. 대구에서도 그렇게 먹었어요. 아.
3: 네. 아,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6.25 끝나고 농사를 지으셨는데 6.25 때 포병부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농한기 때 겨울에는 사방공사로 다니셨거든요. 네. 뚝공사하고 제방공사하고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 보시고 와서 아. 하신 건지 원래 우리 동네에서 먹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1: 어쨌든 대구수도 먹었으니까 뭐 그 네. 그 지방 쪽에 있었던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마지막 질문. 한국 손님들 깐깐하잖아요. 한국 손님들께서 그런 얘기 해주신 적 있으신가 궁금했어요. 제일 가장 한국 손님들한테 들은 것 중에서 기분 좋았던 말.
1: 칭찬?
0: 일단은
1: 칭찬.
0: 칭찬. 이제까지는 외국 손님들 위주로 한번 저희가 물어봤었는데
3: 사실 제가 아무리 3년을 준비하고 뭐 석박지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연구했거든요.
1: 네.
3: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든 업장에서 새로운 세팅으로 뭔가를 할 때는 약간 좀 엇박이 나거든요.
0: 맞아요. 예, 예, 예.
3: 그게 장사를 딱 시작하고 나서도 좀 그런 적이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이 와중에 안 좋은 얘기도 직접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저희가 들은 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분 좋았던 말은 한국을 갔었는데 우리 집에서 먹었던 맛이 생각나서
1: 오.
3: 설렁탕 집에 갔더니 밥만 먹고 나왔다. 그러고서는 호주로 귀국을 하시고 바로 달려오신 분.
1: 와, 감동이네요.
3: 감사하다고. 네.
2: 제일 감동받았던. 네. 거기 호두 과자까지.
1: 아, 선물로. 이야, 좋다.
0: 저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3: 근데 한 분이 아니었어요.
0: 여러분이 여러분들께서. 아까 저희 차 타고 오면서도 말씀 주셨는데 손님들께서 한국 가도 이제는 이런 맛을 못 먹어보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고 하셔서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그때 콘서트 했을 때 네, 처음으로 네. 방문해가지고서 그 함께 계셨던 아티스트 분들하고 가온 곰탕에서 저희가 첫 끼를 먹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도 그 아티스트 분들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야 가온에서 그때 먹었던 곰탕 먹고 싶다. 지금도 저희 한국 가서 만나면은 그 말씀을 꼭 주세요.
3: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참 모두가 다 사랑이네요, 그죠? 그분들을 다시 오시면 또 가면 되겠죠?
0: 그럼요.
1: 모시고 가야죠.
0: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콘서트 때 우리 김현진 대표님께서 이경욱 대표님께 불러주셨던 노래가 있어요. 아니 불러드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예, 저희가 이제 그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말씀 나눠보니까 이게 조금은 약간 곰탕보다 조금 더 진한 게 나오지 네. 않았었나 예, 가온 가마솥에서는 곰탕만 우려낸 줄 알았는데 네, 부부 이야기도 진하게 우려 나왔습니다. 네 팀에
1: 사랑합니다
0: 불러주시겠어요?
3: 아우 사양하도록
0: 네 저희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www.alive905.com.au.
4: 36 Australians remain missing. An Australian woman still searching for her boyfriend and his family missing in the flooding says tech companies should release more location data. Cirata has spent the past 8 days trying to piece together their movements, but Apple and Optus have denied requests for more information. She told Reuters she understands the restrictions, but thes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5: In my personal opinion, I don't think that any of those people are really going to care if we see their data access records, just because I know that they would want us to save them as well. I understand the logistics, like legally of it, I understand it, but I think that there should be a much bigger effort to try and help us.
4: The US Vice President J.D. Vance is pushing back on accusations of American war crimes in Iran. Iranian state media says a missile strike in the country's south killed 4 civilians at a wedding and left dozens more injured. US Central Command are now investigating whether or not the incident occurred. J.D. Vance says he's highly skeptical of the reports.
6: State media has not been a very good scribe about what's happened in the conflict thus far. The United States never targets civilians in combat. We never will do that. We never have done that. I don't think that we have any information one way or the other. We're investigating it because obviously we care.
4: Closer to home, where state health ministers are expected to raise concerns about changes to private health insurance during a meeting with their federal counterpart. Federal Labor is looking at cutting health insurance rebates for Australians over 65 years of age. Council on the Ageing Chief Executive Patricia Sparrow says she hopes the Albanese government is listening.
7: We certainly hope that our advocacy and the advocacy of many others actually looks for this to stop and be rethought, because we do think it's important that people can keep thei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public hospital systems protected.
4: The federal government, meanwhile, has banned international students from enrolling in a popular postgraduate course over visa abuse concerns. Air News Lee Harrison reports.
8: International enrolments and transfers into the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have skyrocketed in recent years, raising concerns it was being used by students to switch courses and prolong their stay in Australia. Providers will now be prohibited from recruiting more international students.